사교육교 복개니즘에 시로쿠지주 오시크란 만주 웃음웃기나가라 가이루미치 요리소 요니 아시모토 테라스 つま先で 시코로케루 遠くには 도박 사기마루 난다카 교와 胸に 히비쿠 遠くで 聞こえる夕方5時チャイム 心追い方わからん 手放せないなビートバン